나시망 이솔나 르그마텔라니 기트랑코 왔다니 소모요. 디그렛마라 아루니 돌니 르그파 기트랑코 크나소하. 아루 예 기트랑박사 예 프로그램나 돈소그만 소모이바 야눈 보나하. 얀 아카시와니 투라. 얀 아카시와니 투라 소모이다 아우 독바지 미닛 콜라치 옹하하. 다오나시망 코치 컴포지트 프로그램코 크나소나만 겐.

나시망 고텀 고빈다 풀니 기코크나 스와하 다오졸졸 나시망 방키키 크레이지 바랏 야 풀모니 소누니감 아로 쉬프 라지니 예 응급바 베이비 모던 모던 예 기코크나 소나만겐

나시마 본카미 나타니엘 마락니 링가파 차송타니 기트랑코 크나스와하 아로 야기 트랑박사 예 프로그램나 돈소금은 소모이바 야논 보나하 타우득득사니 자마노 스쿠바지 와하운 나시마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카파 힌디코 보랑코 크나스완 박사 스쿠바지 미닛 모아오 잉글리시코 보랑코 크나스원 넘은긴 야안 아카시와니 투라

0: 앞산스키아 포라만 나나가 블락 온체빠니랑오니 아루라 비아니랑오니 와라착나 스키아 포라동나나가 스키아만 급밤이 측랑 급분랑나 스키온 스카나 아루와망나 안탕탕니자 탕오차댕이 안탕탕오 가동나 벌그나가 스카나만 겐 미텔라
1: 나시망 오드리 아르마락니 미치크랑코 빌그나가 타니가만아가나니 코크나스와하 다우소마이랑 농쿠아니가만 아이리스 잉티 와트레니 기트랑코 가마탕겐 기트랑아라 징오 완볼 징오 자망 자망 아로 고가이와이 고사이와이

나시망 아이리스 인티와 트레니 기장코 크나소하 다우나 심망나 다너리 장마니 기장코 가마땅스카겐 기장하라 만디니 쟁기 당하니 아로 증체따 아스키랑